만드신 아나텐데 마이 그노보다는 막 캘린더 아이 September 왔다 왔대 바기스 하면은 배치해 있겠던 왔대 바기스 아 시고 마 October 아이신에 가서 비나쿠이 기스 아 아이 마이 갑메테 바치 모툰 the weather 아니시에 바카 Kanyo masya ego anses non ache shwina minogishigat. Bingo cards amato hen 8 o'clock bingo IBMS bingo shigo 50-50 cards mo ya do hyo kai de shaya te sha toward ai ingo ga mashi siota ayam Joseph Hull AK breaks his funeral. 아쇼마냐 툰 하퍼 발리 PTA 신카데 아야본치 바브라 아야스디시니샴원 달린 미에가 타모이케도 시고 키티 웰스 it wasn't God who made honky tonk angels and I got some little bit of Nazareth and Kiss do you give me a shout 843-2614 for all your requests keep it locked and give me a shout.